샹라 카드 제대로 미바라 자고 히바데 셔지예 카드라 레이에슬 문라와 드마예데 베르나 딘시 카드 동 진시 카드 카드 인고네 카니 장외 롱인자 카드 동 카니 장외 롱인 민비 카드 수예 너네 롱원에 미바라 제터베 카드 동 롱원에 미바라 제 못베 카드 레니스 예네 모저 라도 해자지예 카챠 사틴 제냐다 차네 카드 조와 kachi yi suo zongda la tibi pinu xianta che di. Ci ngi jin xie ge tu ni, kachi na suo zuma zhi ji ji chu xie dawa yin la. Di yin bu cha tong sama loro jie yung zuma zhi tu. Ka se suo zhi ji ji chu xie di mei song na, kachi ngong xiu jia njia wara tia zang mo gu. Kachi sa tin jie nyang da zan ni, kachi zhuo ji jin na xianta nyung zin che di. Min zhe jie xiu jin tong, qi min ni, ji zhuo ti mei jian su, ji jin tu ma tong zhi wa yi se bi, 切了明白了点呢，看着明白咋过。

0: 제자고 숙지문제 팀 대회자 단한 간수 지지체는 별이 인수는 표고한 세수는 지지체는 레지 베니비 신분 지지체 정말 대부요 나란 높지 두루 편중 레리 락셀 없자 친구 인수 안에 뒤에서는 칠레디 두리기 매바치지 안에 간수 높지 노리 니버즈 럽 뒤에서는 간수마 총세카다 샹중카라 조약이 고급 지원 뒤에서는 안에 간수 종카라 조약이 이제 고급 지원 뒤에서는 종 샹중 총소카라 뒤에서는 통하나 망슈디 양면은 대바 약속다다 양면은 룩다 안 체리 지전에 통해야면도가 대회장 간수 표자디 지전에 하장게 용료지 근데 이제 진도전에 야용 알았대바 삼로라다 타컨제스 표제디 가장디 송접 최고메다 가장디 망으로 땅고메 대회장 표자 소자라 띠네 아는 안 저기 망조이네베 롭질로만 레슈 슈야이네베 대바 아니 소소게 내가 조 표베 대바 표자 소제 대바 그 그 아니 소소 좋아라 편도이메 딘데 지삼제 아는 거라 롭도 튜만에 타바 안 체력이 내가 딜라 도스 배준 챈데
1: 아 롭다는 짐 다다 주른 멤버 소리 지기 제레르 봐 아니 슈고디 레간웰로 슈 띠니 바룰이야 그래서 그렇다 소수 체력이 단디 레가 가는데 펜바다 잠디 소리 근데 도스 사약 삼으로 시도게
0: 타 롭테난 타 간조 지산에 내려가서 받아 롭달라 안 주디잖아 베디 디바 갑작다 네베 주릴라 안 찾힌다 네베 나자다다 네베 된수 지산에 간조 레게 털응의 편도시부터 대동게 롭쟁게라 디바 롭좀 맞춰 된수 베디 주바시부터기 뭔난 지난 레게 털응은 네주 간다 간체되잖아 안 롭쟁게나 뭐마치나 게나게 망보지 럽이어데 나서 뒤스 마셔부체 단다 레게 긴럽뒤 겐라에 첸수응했었다 아니 칠로네 베디 칠레 지모아디데 야게 담말은 콘졸라다 시부제 군도가 안 뒤응원에 럽진게나 럽중이야 부 마셔부체 단다 링게스라 쩌바시부티
1: 소사리 앤데소니 나타 차디소야라 마르바 아니 셴바기 야 소르다 루소르 앤데타 셴바기 리리인데 요르바 이니다 소사 리리 세디자마던 셴바 망제지기디 다디 직 마바 소르다 가시엔 소르다 앤데 지야 뉴뉴르 시르도바
0: 오레
1: 디 기나란티나 아니 쫌싱 크르신 사르라
0: 디 타 나레기 뮌네시에서나 타 나레기 냠뇨지기 뮌네시에서나 논졸롭다 테마 덤튼디잖아 롭다 쭝아 아니 칠레 딘제 차디 소자기 길에는 땡듀잖아 아니 간주 다 로직 매칭 발라 나 집으면도 부고 참만 레가네 배 참만 되면 말해 디 되야 좀제 가면서는 팀만 담부디 가면서 간주 롭다 침을 짐 차듀잖아 간주 삼아 다 간 롭다 침을 짐 차듀잖아 뭐만 지는 거 같대 봐 슝래 가나 때 우리 삼사 딘제 만도 간 롭다 침을 짐제 안대바 차디 소자 가나 지는 배 탑듀베게 안딘데 삼르직체 니네 가마스스나 근데 봐 수수 치기 롭다에네 베러고 있는 베 정말 베드 총진한테 총진한테 베드 지금 조회 차진이야 봐 니네 좀 뒤덥디와 딘데 지도자는 정말 총진한테 뒤집으면도 타그링 응안수 차디 소자사 지전 타그링 부 베드 치나 베드 총수다 미자에 미약딘데 줘봐 안 딘데 지도자는 콘수 베드 딘데 쓰네 로직 말씀하고 콘수 미집시 베드 정말 마 안내군에 맞춰버려.
1: 그 도시는 지단 가서 직진하다 소소소 직답 되버체. 인진이 연다. 갈래기 맞춰서 줘.
0: 어, 제.
1: 제. 다디 지나다. 소사리 리세티 리리티나 나야다. 먼저 남준다 만다지. 갈래 마보르시요 서바.
2: 디양 레가 강자 신이롱. 토마르 레유바 처럼 강을 미진 제시 나윤 레드바 기빈라나 콩가 파윤네 켈리 낭중킨제 레드바 당부디이라 콩가 뇌니게나 샤리 소찰 레리디네 랑니지 셈띵니 동아다 메바치위 샤야지 이종 라찬뇽아다 존종다 타링마 소제 콩가 낭마다 디기 조 포모 소지 산시마토비 제예제 카카장 강망 체뇨 예버셰 카카망보 카디 쪼그드 마선자키 인종 빠슌바당 랑니제 당가라 티송 시와 소제 간창 체시 원장 기핀라지 토미 삼드마제바라 긴체로라 딘포짱니 베지 쳇지 튼콩 다보자지디나 랑니제 푸삼 멘저리 용와당 요마처라 바페 용위 랍킨제 샤야 히라지니 나긴 티바 클린지 bēji sōcā jē xāyā nāng yōng mē jī yō yō bāshē. Dīrīng, bējōng lōngchīn nīngchīn lī gōng kām kī lōngchīn nāng gē pīng lā dāng bējā sōcā gōr jē dān jū jī bī tuē chā dī yō yō bī jē jē mōng tū dī sīng nāng yō bāshē.
1: Lōb dāng nī tuēn cā dā dā sōcā lī rī ngwē nā shū būr bā dī chua lī yā gāngē sō rā kāni kāni tēn yō yō.
0: Tāng dā lōb dāng nī tuēn cā dī dī yō lā jā yī nī nyū nyū rī dā wā jī lā jī chā nī dī bā gu mō nī tō ngā bā tā chari di suza yaguta di gya chirta an dewe jan di nganzu susu payu la pendo chung na an dewe jan tanda pe di nganzu chungse yinye pe shangchung ka ki ta leri dinzu chidi zane kaanda kaanchi di pe gale janyarwa an dewe jan di pa chilo la yungbubsa indi chev na paman shira chum an ngare samba chadi suza yaguta an susu payu la jikzu di an dinde chay su na chungmin chimzi di zoi lega le yung di zoi ngui dis dis chung yung dinde san
1: Tidak ini ada lamsan-lamsan ada paman ini leh ada sosial bukul ya lopchen tuan sahab ada leka ini leh lah topor si.
0: Oh, jadi.
1: Sosial di segi ini lah kan zaman bebel hulu leh cungro cina sambar ba. Sosial lah nyonyong sorce kali kabut tegar aku ini ani paman kita sanksi matu ya dia ngaji tu samzang dia cik sanksi tu nyer sorce re tu ba. Ini dah mesti ada macam loya lem. Roda tuan sahab dah terjadang dah, begian pasal cahaya yang berubah.
0: Jadi
1: cakap tuan, susu riksha sahaja kita lega tu cia tu yang lega jing lihat tu cium puna, nanti ki cajian sorang jing cembur sihir tu ba. Lega ni nih shudi sama dah, ni leh rang leh pamer sanksi matu ba. Di ina dah, bi mang cium ni sih nala, kali cembur sihir ba.
0: Jadi
1: jenah susu samlu yang ni ina dah, ada ya buat cuma sonda, pamer lo le macam yang lega jesus samna di samlu yang ni ada, jigo sih gule yang berubah. Ni nih jenah ya susu Jik jenah dah tiga bulan lapor nyonyong samzan, sosok rupa tu sudah, cerita macam itu juga ina, yang,
0: datang
1: ya buat tu cek marba, jadi, kali kau yuk jua.
0: Jadi, tuai jang, nara ni caci asalnya nganzu, ni payung ni caci asalnya, kelian nganzu gini tangbu caci mba. Ni nara ni sosok ni jemeng ni caci asalnya, di kikian cie. Ni ni. Jomong ane caci asalnya, mera siangjung kaki leci baca.
1: Ni
0: dia ini tu jane, ni nara pade Cuma na bubu je buat Hindu zane, ane lihat betul jadi susah je, ane dibalai di tu mabur pa,
1: ane
0: betul paman sim jabis itu je, ane ngarai betul sim na betul kerjore. Tiap-tiap ki ringkasan lo ni betul sim dia ane tengah kira ane mati orang yang sungsi ya butang dinte semu ye, ini yang aku ya lanjut sama juga, mati lihat di junjung cia sama dinte je ane. taba bete mutu legati cheche dekhna.
1: Tana ande legati ande mutu cheya samya ge kar sori. Din chue ta ta gushu sori ji kani yongdu.
0: Di kare sena ta di sha ji chene ngam zu gena ine re ge ji ine re. Ji chene ta ngam zu manje su tun kong. An suen din zu an su su lak bena yabu cha manya di di an kanda nima ji su su kanda che sena suen yabu mi tu zena an ji chene su su kanda diya ka tabi ya din re mi zan tuwe ya jang. Jagukiti zhu Xi Jinping ki sung ya nganzu tiwe jang susu ki te tigare. Simjian ki inepe nganzu susu ki tiba zhuri ki inepe. An tenzu ki sun tenzu la yinji minji susu lakru nyatu ba chi sa. An yinji minji tiba guja nangi tuka. An tenzu yindi tana ngare nguna samna pyoja tibe te yakbo chi susa che tenzu che suna. Jingna ngare nganzu pyo yong nguna shene haja. Pimisibe chashashi resengiyo. Lekata chibe pata nga dila dinje ngu dinje saa dinje che samnyumi. Samzu dhammati.
3: Dada chijia sengi bi linci dana pe yung lungchi nyingchi lekon kanki lungchi jia nga ta ngi ju bi hiyola ki bi linci dere. ngadang chi kong so jiang ha su ge wo ce mi ji dan ju li di xi ren la zang ni jia cu yi yin de ba da da da qin ran bi ta jie lang bu xiu di gen zhe cha de ku wen gen sen da niu na to bi zhen ji su long ge xiu ba di di jia ji xin qin nan da niang xue na wa pe da da ga qi jie ju bi xiu lan ren mo ngo si ga de xie zhi yue

0: 시그질은 또 스튜디오에서 만지 토담기 토. 근데 인도 저는 음악이 락세 매니지네 수 토담기 매니지를 주디잖아. 한 소소 디카르 마다 소소 음악이 락세기 디겐 쿠디 원래 미직 전에서 요데네 토담 디 침부 지도잖아. 아니 소소기 디카레 섬주이네리 소소기 디 토단 치다이네베 디난신기 망보지 소소 베티 고무초즈 니버스 딘데 테데야제 시부데요
1: 럼좀 제조제야지 가서 그러제야지 제제 근데 팀에 있나다 콘스튜션으로 봐 아니 단다 있나다 랑 도담제야 월리암이 망보슈기래
0: 단다 미십줄 학습이
1: 제제 근데 저도 미때 저 있나다 제단이야 레리 담다 유지르바
0: 레리 딱 가서 왔지 저는만 제수 롭진만 튼자 교인들잖아
1: 롭진 좀 말해
0: 다소 디카마 공스나노 롭진로마 니슈제 주의 안디는 듀잔 콘솔 롭전에 튼듯잖아 링네기 시점만도 티잠기 응조 킬레기 디 니트요나노 안지 저는 정아 양교 롭진 게임에서
2: 대양 기핑라지 리밍아 존세제 냠리 칸카 소차만나라 베지 소차다 네규 소제 데율라 잘허지여비 고투싱위 콘라디 거제 괴바타 진신 대인 킬리다 냠리 칸카 제위티 젠저슈급 콘라 님핀 냠리 거제 단지 니모시 송제도
1: 단눈 테민바 제대 소사 거기 락젤드 소다 키랑기디 다 존세도 받았다. 존바 제대 소니기 존바 안 된다. 마친지 러비아크 상어 언제지 컨디션데 되게 안 될 최고인데 빼도가.
0: 맞아. 칠레 녀튜스베 되잖아. 아 샤모로 냠렉 줍튠지요. 안 줍튠디 나로라 디카레 망조 제주 최순스지. 안 된대지 유스. 안 디치도 전에 최고야 당도 좀 제가 무슨 강조 당도 망조 진짜 당은 막이 소자지 되잖아. 강조 응응응기 삼륜님부터인데다 아니 표절해버리 나루카라베디 주유수베틱스티 아니 주 아니 링아티기 말이야.
1: 그런데
0: 시도했잖아 아니 난주다 건설라 자디소자기 중다디나 난주베디 건설라는 림보 많아무지 건설야 용 난주 소자카나로 중다체 아니 나도 내가 가시고게 님을 내가 가시고게 아니 자디 나나 가시다고게 아니 딘데질럽 아니 마두두자는 건설디 가래 소소기 아니 편제다 대네 소자기 디 락제토에 내비 강지 테란두스야 야르제 주디잖아 안간주다 고주 냠내칸 에데 펜준 파주 저와치 되잖아 안간주에 뜻대부도 안 대회장 콘주기 소소기 총다 안들에 자세서네 뜻대 좀제 하고 싶도스
1: 딱이라는 근데 숨만한 신체다 근데 제가비 공스다 드니 냠내칸 얘기 제와서는야 간주라치래
0: 진의 자세서는 디 되게 면을 쉬바는 시 나라 내가 뒤치야 소디 카마스스는 표자디 송접치야지 되게스 안 딘데 인디잖아 강소 단념래 강 받아 저와 카마스는 냠래 강 당도 니쫀 치디 안디 군주기 차디기디 수엔티 당한지 표견에 자셨으나 제주스 그래 봐 차디 춘준디
1: 안
0: 딘소 강주기 단대기 킬레나네 뉴디잖아 안 강주기 제라 군주기 차디 소자 집에 받던 나라 군주기 다 가르쳐 그래 락제네리 아니 건조 차디마 공아 땡두잖아 공아 좀 마투디디 먼저 공아 야두야다 안 대회장 가래 차디디 로겐 바제 두야 치로 종으로 안 먼저 팀 두스 마투기 두야게 딘데 이게 먼저 편중이 좋아 딘데지
1: 니 비행 그 자서 어 제제제 소사지야 내가 티나다 걔나랑 쇼제 다 오스 팀으로 와 내가 티야다 걔나랑기 가진다 매바 챔부 요사기 인데 내가 지르 봐. 근데 젠잔다 단대 봐도 다기라는 내가 디 디나라 슈제 아니 당원에 나 내가 더 체제 문에 나라 심띵니 체스나 그리가 내 제비인상에 근데 상당히 용도가
0: 용기라 티간스는 나 되게 슈바는 신가 그만 롭진 바티디 상로에 들어야라 대회장 단대에 들어야
1: 내가 들은 문에 지린도 상에 싶어 뭐지

0: 복사 샤만은 이게 된거 좀제 되라 청사 참매를 삼발라 차디 삼비 냠바샤 중남지 독주지 남다 삼원들라 때네 테레 칼랭 리비 통부고네 조바라샤 뒤티게 가다 노카시 서비지 결과타 전부지 결과 첨부 티게 산나 등원녀마 티게 원주라 해녀 우선 주시비지 결과 다 뭐보 온라인 뒤히게 거네 전부 라런다 해고네 님정타 전용라 군에 대 요베지 가다 테네 노카시 서비지 결과 카시 카경 제도 즉 최대 다 레롱 전통 다리 봉구 사다지 다 리디 소가 노다지 샤미 웅나 랭통아 등안 준비 카지 런젠단 잠불랭라 미 삼베기 냐바 혀비 결갑 첨부 혀겠죠 뒤에 얘기 가다다 닌정 녀마 테 얘기 응아도나 창롱 빼마 윤거 설베기 카지한 혀 요바 테 얘기 노나 카지 따라 섬주 코통 제바 처만 눈노 처마타 중앙적라 냠들지 노나 참메르 삼발라 너라적라 다 초베기 뒤 어디 얘기 뒤다 서저통 응저 통저타 딱된 쓰대 텀대라 소파 참메르 삼발라 요베기 갑들 카지지 너나 다 따라 숨주지 너잖아 칠로 메주 롱섬 나노 메주 롱섬 테예지 너나 나노 메주 롱섬나 다 따라 돌고 멤버토 고보 롱노 톱기 사디 톡주 그마 칠로 메주 롱섬 따라 장만 메제 따라 다 롱나 젠보토 따라 추부 고자 다 뜻주세비지 칠로 메주 롱섬 나노 메주 롱섬 따라 숨주지 너자 참마 참메라 잠발라 칠로 뱀마 윤가 종서베 카르잔치 테예지 너나 준비지 갑다 야도 쳇예지 딘딘나 뽕보타 쳇대 저보토 저부 감다
1: 这的消息结果呢，这一届提到一大堂，用的信息结果呢，这家不按了，按到头来去送咱不来了，没咱别的，你们老伯伯全部这一届提到家不头，空大堂，空住你些，我这一届提到没家的，进入蓝色些个信息结果呢，一大堂用的你些，存在些个弄了，家里地图只弄成的，农村地图全部含着，一日地图他当忙着吧，用这地图什么着吧，这一届提到当时各种着吧，开始接沿路口到街把上嘛，多了他，青龙白马勇敢中，是吧？ 这些，弄了专门的三把了，左右背景。开始吃点吃不的，一打用的，休息休息，新的天气吃不的，一些，他让都爸爸全部接，我呢，冷得那么些个，也不让接，我打了，长期接过来，冷不来提不。
2: 我是叫伊呢，反正票没人提，老家的家族当当兵的帮助，帮助中级级，你到东这几件事情了。他第一两年，他啥节日种地，我就到地种了，还有那个他有当公安那个实地的这些菜园，第一是个要军人开的是什么？他在我那拆下什么人种来的去吃多，他啥节日种地了，准备人给穷人两个给解剖，解释点这些菜园。他啥节日种地，他就膨胀是那个，吃干给长地了，到地种了，他啥节日种票别给全部丢。
3: 整体的动战大结束呢，真个要的。电影的重庆银行的全部人事停车取消了。一年开始，这边种地呢，那位记者给他几个支持的，马东的龙路费、扁舟的支持的，这些网水党票据他总计就在各级多了新旧车票上面，这些人当的还将给全部要。电影的怎么开始这边种地，人当局现在根据的中心是这些的。顺便拆下来以后，大家给忙好把那些道具的，那什么那些道具的这些。 他这些那个穷学人啊，同志有一段了课呢，他得批阶作业用的，轻松操作作业用的。广州中国忙不的这些的，中同志写用的什么？开始这边种地，他都要轻松松起早起早是这个要的了，膨胀的也起码起码的这个要的。第二的，他就开始这边种地啊，人当全部解决。

0: 메션은 전노당 최소라 뇌치 동기자 뉴스룸이 경귀 유인
1: 메션 응고시 주나 난초 겐다이 윤선지 야근 등지 메브라 이자난급이 샤와 가이킴부히
0: 남마다 로닌 칸소 모초 좀뒤 체서 미치하우이 조진 주지 제조 시무롱
1: 난진이 장찬지 로귀 강슝도 팀이초라 사자 강슝도 메카소무초 다동 디소당기니 차라 재미쳐

0: yin wo de da jian de xin men zhou a dang bu yin nan de na cuo ba qian bu xie ge lin ka dong yin de kong zu sa xiu gong ni yin ba dang de ren ge lin ka la zha de gan zha xie xin de ji niang de dang zhou yin qi pei ge ne de
1: yin qi xin chang du xiang zhong xiu chun 총아바리
0: 아 라서 제가 메라체살이
1: 반나자
0: 반나자 아 라서 다레 링카 동지 용디 잡아 제조 초바 첨부 지금 링카지 동희가데 링카데 제리
1: 링카는 다 등아 먼저 오 가사야지 네 통사 단지 바이트 바탕지 드는 게 지도 그자 그렇게 공하는 그존에 답안이 당연히 게크 당고 지주산 부모니 내가 번출는 이 까다 네 먹을 줄 네 두서 가사에 네 단지 파서 로디 내네 이게 파서 야무아지리 삼 다체 지네마틴 사타르 보고 사샤르 저는 이게 감오 떼보릿 어 로선 뜻담 보고 레는 이게 인데도 뭐뭐 근데 로디 제이텔 코르세지 돌 늘리는 제이텔 파서 조금 말이
0: 아,
1: 레라야모레티
0: 제라
1: 니도 좀 산노 라푸니 기드 나 포체와 이테네 미니 사겐탄 진은 게테테 쿠투탄 진파 게테테 요
0: 제라 제 데금데라 지도 그제 그치 공안에 니도 소가 바로발라 차차 달로다레 제 링카 돈데 하살라
1: 노노카 두두 라산도 우츠 손네 바게 비 길릴타 나 오테니 테 링카 돈산 냐부로 어테 타바니네 미니 게네스 칸 테트니 돈데
0: 제라 다 다리가 링카데 진조 시리가 다 조초 진친다데 친련데 치기 난지데
1: 돈데 다 진친데 조오티네 차 당고 시주선 보니데 미게 파츠 가타카레 에타 아나 사산 돈체 자친 보데다 소리 샤 소리 나 소리 누군 존디네 린 디게 다스 그녀렌 토사 가사야치 다스 가츠 루로 데움 히데선 미요 데림 푼 땡게 히데네 동치자티디 아니 lota huwan sotun che dhine ne te ten dra jika dhani chansa je che dhige khan dhani dhaksa ka tsa nori tar linka nunta vin dhige dho dhige pintu kya chenpo gamo chepo re ti dhige
0: re pai sata rinpo shio nane sacha sapa je la yi kya dhe sayi na patsa chasa tinsa je goji re
1: chasa tinsa ta di patsa tsung gong chi ta agi mal gali hundi duli hundi tige che re na ga na nyampu nga dau na nyampu dau wini tige ya mung rocho lu re tili gamo chupo re tili ne
0: re la tata che namba tati zama guzi te so ye na chanji bu gu cha chan ka
1: o ta tige guzi le
0: kanchi pe chanji bu ji chen duwa tari
1: ta ana cha zima na sata rinpo cha da sa ka chumpo tinche zon eni ta titi na sata rinpo re che te nyama sa re yeri ti rondo ku tani nyeri ti tsemdo ki te zoshi nama mapa matanda loha li iti ni tindri ri tindri ti satsan tila ta cha mayu santa zogundu tunchai chik zogundu tindri ri tsebtu ni patsali ya muwa zi iti ni to pando tsundo gana nyambu indo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탕 냠레
2: 지디탕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0: 점링기 티링 카상
4: 싱글링기 공감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비리 첸슈인 텐디리 첸키 낭튼소니 중국초기 아리초기 중코르미비 도초기 치탑시러밍네 내민탕 고용이기 고련제티 랑외기 당왕타 키왕타직도 송경체배고르타 바즈르탕 아리파르키 투첸키 주시 모두 농알토치바타 아리 바즈르키 딤고르 티주체디 만로징루 사발라다르치비 전왕키 차주르 라디미링키 리지카키 급동차부당외고르 자벤키 광다루 닝두 바르케초네 로게츠게지 코르와 첸수치 세산에 사토도 망초기 돈좀고 담당외 코르 어제 아고르통초 동기 저팀 단계 외 고체 치로키 응외 폐치삼 용조 킬레치테 기응외 코도 로신 망초 규말 수르점 야마랍티 어리게 난키 고시 창대 민비 종내 마진 도된베 코르 통군비 체리 개회 최최 토외 유럽기 튠레지 탈러 덥시 첨부 숨수디 유럽 난지 키 러시비 변조 파체기 문바 테가 마루 당외 고소히 샴러 팅디리 챙킨낭 튠 십트남 시엔쇼 예차 중국 총통부소 디체망부 어리게 챙냠지 친동 어윤행칸타 어리게 급나콩 딘자부이 니투든베 중국 한지외 편민 치탑접 탄신발밍네 록튼 꾸잉이기 꾸일린 로규인바 원수 캡차체부시 총통부이 진첩에 랑초 세보르딘튼 어리초기 지유치단티 원체 중의 조다와르충외 투문기 원진케친타 첩친계유라 중국초기 록튼당왕탄 키왕랑 뇌지첩친수비 중국초기 꾸잉이기 꾸일린치탑제티 알레밀로가미시 铁坦切记，中国传奇，而且传了，农村。

0: 안녕하세요. 제기 로 총초 되는 거 저때 야랍 접전을 다 받던 거 주대. 같이 모르고.
1: 엄마지. 제때 그거 진짜 저 그래.
0: 대줘 말해. 빠나 녀 우주 총초 되는 거 저때 아클리폰라 법조전에 야무 주대.
1: 어지. 오게 아클리폰가 같이 배다 제진이 초와다. 니르 친구 로 총초 시바. 진라 로란 시저 디시도 저와수 로 총초 시지인.
0: 야몽가 너 드나 나초 참미 아쿠리 폼키 로제 쳔제가 마마라 샴데 추위 라나 미피 추엽잔라 로브정 사지 데레고
2: 로정 초보 점무여다 천안자 다다니 심빌린 첸티나 베종 롱칭닌 칭리콩 강기 롱칭자 시빌라이 지빌린 첸디시 아지 산조인 치치 뒤토도 안치 렌친년바 가스쇼
3: 시비 중담
4: 시비 중담
2: 러청조보 조문서 다른 그 시비 중담 휴지 뒤쳐노 돈추이 배파도 江左翼日本西边中统统解释的行昆美的多位东出这个农拉别怕春秋马的地的人是你妈姐别怕春秋马的东出开来呀等完呢呀怕怕怕怕这次这些呢等的对他人将从你温度个日本界的同事别怕春秋马的个我家的鸡柔柔缩缩了等我一晚呢
5: 嘟嘟我难道你亲自心目梦个亲自干目梦个我告诉你冬秋卡个多少年了呀怎么这一晚难道你出去可是告诉你我冬秋能碰着我呢说怕个生了你出去那有没呢我跟公的都看了下了一段西木马院呢旅部的去哪了不完的同的出事有没呢你不满见不马跟大跑开了是弟弟一万呢长长一个的你所以我能同的出事西木这么越是别把地面啊我都不在你个东觉马是地面打扰我东乡的农个大部给妈的日我来容易日我亲自一见了的日出日瞧我个东乡农了得么几对多我妈的四个心肝日
2: 谢谢日贝克别把春秋马个给家的工具东乡农了得么几答应着真是谁的日贝克工拉的怕生了的东乡哥哥都拉开了图西日本的女工们也能不女解析给生生一晚呢东去弄了大家解析析东去弄不解带去那不不日的事人家这人也没事等你日本的别把春秋瞧个江苏人恩牛江苏做着的家亲不家母有事江苏南科给通的他已经不在那个他人去了嘛去江苏怎么的等下不这么有事江苏的等七十元米莫个他三六个八个我解释萨卡个却匆忙着萨江苏是过情况嘛啦路就一人路个啦哪一呢恰把这么七百百的时过的宣清不这么日期日的江苏几元嘛是等你你路个一人落级了才把天把这么白打入天把千步这么人的日子日的天把千步等着弄了将错个缺的不在那个干员嘛是将错做着的假千步等三步我给个缺把一搞我解释等弄了打入所前门部这个亲日的二日所前门部将错开了西木马英文呢弟弟也是这些 Bipa chuncho ma da ka rupa ka kecha digi gong du ka dong mei jiyo na ha zhamu li si chan cu da dong na dong chu zo zi do ma chung chung zhamu ri de ka jan cu chi mo ka ka so cha da dong na nga ka tong cha da no ma chung chung zhamu ri de ka jin si Lo chung chung chung chung chung Ta rung ga zhang ga xiang wa la ta dong chan zhi jian zhi huan ba nong hin Ji ding ga xiang wa yue da chi la ta dong da da bu zin lo ma shi Nang ka na jia qin bu zhang mo yuan shi Mo ki ga gu nu zhi to ga na da na cu ma pu za ni ga ma shi Dun da chi chung chan zhi jian yin na yang rung Rung ni ga da cu ta zhi du chan zin pu za ni ga yi lo ma shi Mo ki nan zhi cu no la yin zhi lang xiong ni san yin mung za xin na ru ni ge da gu du bu ge sam jia li tai wan na yang da jin da ji xin bi ge ngue xin tong shi wo ge zhong nong ge dong zhi xie ge bi pa chung chung ma de na ma po zai nin ge ye long ma

0: 워코니 캉키랑데 로인 신카 노르무이 드린체도르스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아 니고마티 고데 쳔리나 워캬니테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자라 라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야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고마야모 요스케 데 간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 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스미안레 징가 마히 초도드노 무기송 그냥 비 예히 돈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 길랭야
0: 레레레

초보 넘바 아니 나 신년가 바다 시지다 신다 좀보고 컨트롤로제니 대역이 피선 초비 루가 기리니 준지 다 답이 통해 되니 나나 저 도르도 미베 온 게시리 텐제 손사 치기 대역이 루가라 장비 저와 담무디 나니 저양기 신감 리잖아 쇼다 디니나 치기 년진 된라 이슴 소의 대역 루가 주제나 소 뇽르 낭투기지

0: 인지나 그네 끝이 인바인자 사가다 간으로 라데 이콜스 양데라 니유라기지 양 다유부 원탄이 찍자 단데단 데기샤 샤탄 칼체르세디라 아 샤치기 나니 진주 나라라서 용기지 아니 니치다 아 끝이 어디서라 다 양주 따라도 토비 원다 땅니 아 아니 체 아 데니 조스데스 좀한테 라네다지데 아 도자다 죽치와나 보지 다 대자는 맞아 샤탄 강강수 샤치 많이 받는 놈이야 양 미세 그치래잖아 양주 따라 안도 배셔 동안 된대요 배나 끈뜨세야 돼 신도 힙이 가서라 끈뜨다 신도 되니까라 양주 다 유협이 왕도 땅이 아니 딱히지 또 힙이 라는 체대제 힙 마토를 진주 나 코나이나 아니 까히지 거니 끈 나기지서라 딱히지 되죠 사서 가봐 땅다 나다 나마라라 더선 딱히지 되죠 왜냐 니 가서라 끈뜨세기 비진세냐 아니 양주 다 터비 왕다 끈뜨다 신도 되니 When young was in a wind chung, say, or wind chung, say, honor won't make you win. Dig Jesus Yanjuta, Toby one bunny, and Kaida Changi chung, say, at issue. Matul and Dig Castle Catti, Yanjuta, the men, and a young Jacky, you want to put you in young cylinder. But the name Yanatang, so Tarbas, Tarata Yatra, the name Jorbas, and by the gentleman, you're ratting injured. But the name, I want to saw the men under because of Chichi, Churchy, because of Kaida Jack is your ratting church. But the name. Danga tols, dangama nawa, menga nawa tera tols, and the Satata Tanor to Lata Yitol. Then the negatory, a young Mr. Gitchery, Shatiga Kutti, Tendelian, Gondi Heba Nagiti, a young Yuta, Toby Wantatan. Sunguri. That they may have Gondi Heba, the name Shati Mayana, any Chanter, Sandro, any Kunter, Sandro, the name Wenjang, Sandro, Tarba, Sandro, Jorba, Sandro, the name that Tendrika Kola. Kaji jir chir sebele yanju ta tene jerwik luso ju yobare ten dir ta yan teso ju kol chon dor dabo di di yapa yena ta jewa ngon su mana ye ta na nara la sanda san ga nga pa ma to se ya ke ta ta sin de na ye shi ni ne ngar su ta yogi ba shi ta sin de na ye shi ni yogi ba wa ta ne ji cha di yore yes ta te chir sebele ani ta yanju ko kol ya ka se ju zon dabo shi ni hi yapa ten de ji ni ten dir ta trenk hon sen de ge Nande de Tisigman Chandana Yajin, a dean the Tarigul Honsing no Zote, Sengibag, Zao Korang Nuna, Season Ran Kurun is Matin Biggie, Tayanju Tasa in the Korla, Kibatagi Yadonda Makandi Yobata, Anianju Tasaka, the name Josunda with the Kandia, but Jinju Kagijis, the Anju Tajawa, Jinju Kagijis, the Anju Sajawa, Anni Yanju Nibaka, Anni Shatsidan, the name Minga, Minjang Juja, the Sola Chepa, Mr. Getting Chepa. Deba, digital Nivanavote, any Yanjus Tesola Yoba. What a Teso di Corni, Nazon Dodici, Hibatani. Then that drink draw than Javico, Sahishaj, the name Kain Sabayina. Any chi Nazo Page, the name Dategonola, Sanjibag Zaganola, Yanju Tasanin, Miss Matebatella, Nazo Quak and Lang, please. Yanju tasa ni niso kor mati patela nasu kwa kandel nai chukur yis te chere se dila ni tambu shi teni nyingba ji kanre yis se dila nyingba ji kanre se dila ani yanju jawa tala teni ani yanju gu ko niban rabote kondu nga su nyi xie wa niban rabote kanten gu yor yis o teni nji kor te ani tari ka lontu dan jayu ka sangi ka chua ka zon rabo yin ani ji ji lontu ngu nona ani nga su ta Sunji Bagata, Zagan, Josu Chichi in Juba here, Basia, or that an animal so mentally matched the eh? Not a hidden.
1: Dinju Tema Mate, Tinzinda. Lobu Timmy, Shoju Chichinda. Chichi Tema Gibia, Luntinda. Singing Tema Nala, Gadunsha.
2: Jaja Lassa Wumi, Chitali. Sunja Lisi, Junzi Chajujin. Daja Kibi, Jun Lobi Tender.
3: 选择新的部位，新生活。林清的总指导，谢谢大年江苏评测党，指数来指引，中南侧，大亚木。

야시 르죠 바타냔터 르죠 마타터 레기라마 케사니스 비케샤타 나베나라 토마 아타터 제시 언드 붐지스 바 가타비기 슈나 나파데 데블렌즈 타 한마르부 쵸

샹라 카드 제대로 미버라 자구 히바데 샤지예 카드라 레이에슬 문라와 드마예데 베르나 딘시 카드동 진시 카드 카드 인증원에 카니 장외 롱인자 카드동 카니 장외 롱인 민비 카드 수예 너네 롱원에 미버라 제터베 카드동 롱원에 미버라 제 못베 카드 레니스예네 모저 라도 해자지예 카챠 사틴 제냐다 차네 카드조와 카치 소 총라라 테비 핀누 현타 체데 치 니진셰가 토네 카자나 소 총마 지지죠 추셰다와 옌라 딘부타동 사마 로로 제중 총마 저더

가세 소트지지 추제대 메이송나 카디 몽쇼자 인자와라 태사모구 카차사틴 제냐다 잔네 카드도 지진나 현대 뉴진제대 민제제 휴진동 치민이 지조 팀의 젠수 지진 도마돈 저와 예세비 제레 민바라 때네 카드 미바자구

0: 이제 라제 디그스 그여스 탄도 수수 가르치 그러시는 면은 마데 라제 디자스 다 수도 수니야 창맥이 삼을 쇼서 쪼드리바
1: 리
0: 티웨 장 쪼드 가르치는 면은 수수 라제 약부지장 수수 진단 약부지 유부치 근데 제는 신의 클리클리 수수 진단의 대제 라제야 안투스 군년보야 버그리바 심지 수수 진단에 안나지 더 디그스 그여스
1: 지지지지
0: 안 되게 잘 높게 나눠라 팁대 줘야 된 수치 전에 간소 킬레 나눠 두 자정아 표지스 요 말해 봐 지전에 킬레 나눠 두 신의 고조 스스민 신의 체 내가
1: 지지지
0: 신의 고조 딘데스
1: 칠레 칠레 장이나다 편바 유지르바
0: 제제
1: 신지단다 마치
0: 디샤
1: 칠레 장난디나는 지야양 고급
0: 아
1: 뉴니르바
0: 제제
1: 지지지 얘네다 계시 로드 나니 다다 링네다 담라다 소그나리아 소스 칠레간 이니레다 렉첸신다 이니레 잡산르다 베전 야고 제 협정 야고 친네레다 디 이난다 미세직르 펜토그르바
0: 제제
1: 계시란디 레군직 나게이다 익착 생각 레진노 로가치나니 당버르테 이게 나오는 쪽으로 디가 좀 소스 카르지안나 디 잡산다 베벨루루르 챤여르바 계시
0: 제제
1: 장이나
0: 제제
1: 제제
2: 다다 지제 신이 빌린치데나 베교 롱치 닌치레 콘 칸게 롱치자 나다 니지비 휴라기 빌린치데레 나다 치 콘소자 카소가 모처럼 미치 단줄리데 시라라 자니자 초기 진데바다 다다 치랑 베타제 람버 쇼데 긴체 차도 코윈 긴센다 뇽나 토피 전지소 롱게 휴바르디데 자키 신키 난다 냥슈나와 페다 다가치제 주비 휴라 르몽몬시 가데히 주여

야 타쿠친 디카보 아보예 나갸우야 아타켄조톰바보 아보예코 나갸우야 기투소케두보 아보예 도가산고 어서 예초라보 코아보예 로비다투야 토미샤나보 아보예 두기자고 코둑소 셴보

야, 요, 마쇼, 탁, 비신, 란, 징, 잉, 아, 조, 마신, 콜바, 참. 야, 니, 츠, 조, 리, 사, 테, 라, 페, 세, 레, 스, 피, 페, 라, 다, 코, 나, 나, 베, 키, 라, 쇼, 마, 홀, 룰, 라, 렌, 쇼, 메, 키, 히, 쇼, 나, 는, 쇼, 도, 바, 토, 냠, 터, 터, 라, 파, 이, 바, 사, 라, 까, 바, 트, 미, 기, 깝, 리, 레, 쇼, 트, 미, 쇼, 보, 유, 비, 기, 무, 터, 마, 보, 트, 라, 로, 마, 미, 바, 슈, 파, 바, 다, 벌, 송, 비, 코, 호, 트, 지, 쿨, 바, 토, 냠, 터, 티, 기, 사, 제, 나, 제, 타, 나, 아, 타, 아, 라, 쇼, 쇼, 쇼, 다, 예, 이, 쇼, 터, 라, 딕, 다, 터, 나, 롱, 송, 바, 다, 볼, 린, 제, 사, 야, 라, 마, 폼, 파, 터, 쿠, 다, 라, 언, 덕, 제, 세, 야, 라, 마, 룸, 보, 오, 호, 코, 레, 두, 제, 타, 라, 토, 비, 기, 네, 두, 기, 시, 보, 옌, 바, 타, 냠, 터, 힘, 미, 기, 무, 타, 문, 라, 언, 룸, 봄, 세, 세, 바, 가, 구, 슨, 바, 야, 비, 기, 무, 시, 리, 다, 쇼, 미, 타, 솜, 시, 비, 남, 시, 터, 토, 리, 터, 비, 신, 캄, 란, 제, 마, 톰, 나, 나, 개, 사, 제, 보, 메, 타, 리, 사, 나, 닌, 제, 라, 마, 룸, 보, 보, 기, 사, 솜, 다, 사, 예, 마, 라, 소, 바, 땅, 사, 시, 선, 바, 칼, 보, 요, 루, 야, 투, 나, 룸, 제, 파, 니, 시, 콜, 라, 큰, 톰, 다, 라, 타, 마, 시, 딘, 로, 야, 타, 마, 쇼, 솜, 기, 비, 라, 라, 야, 쇼, 고, 두, 시, 카, 쇼, 비, 갈, 라, 남, 테, 기, 라, 고, 바, 마, 시, 푸, 아, 마, 샹, 도, 바, 토, 바, 샹, 콘, 샹, 레, 세, 기, 람, 나, 트, 히, 토, 톱, 톱, 팔, 인, 자, 톱, 마, 샹, 데, 바, 샹, 기, 신, 칸, 제, 바, 쇼, 손, 토, 호, 투, 두, 자, 시, 언, 룸, 봄, 세, 세, 바, 티, 기, 남, 히, 토, 리, 타, 피, 신, 칸, 나, 샹, 쇼, 우르, 두, 쪼, 라, 다, 변, 제, 낸, 제, 타, 피, 기, 신, 칸, 라, 티, 비, 투, 람, 미, 쇼, 라, 가, 바, 선, 섬, 기, 사, 샤, 에, 라, 메, 헨, 들, 기, 젤, 고, 추, 비, 기, 룰, 유, 라, 소, 바, 텐, 라, 타, 바, 다, 벨, 라, 미, 기, 그, 예, 제, 사, 타, 시, 네, 테, 낸, 제, 라, 야, 라, 마, 폼, 팡, 들, 쿠, 다, 라, 언, 라, 돌, 제, 세, 야, 라, 마, 룸, 보, 세, 콩, 다, 한, 구, 먹, 세, 기, 온, 당, 주, 게, 잡, 잡, 가, 시, 다, 때, 메, 기, 고, 섬, 타, 마, 야, 레, 타, 장, 구, 루, 둔, 니, 기, 인, 다, 데, 타, 부, 랭, 이, 사, 라, 세, 네, 리, 고, 톰, 바, 톰, 데, 기, 나, 라, 이, 리, 세, 테, 니, 마, 샤, 데, 간, 톰, 다, 야, 기, 니, 마, 샤, 다, 시, 네, 쇼, 네, 샤, 양, 테, 칸, 라, 호, 기, 톰, 네, 잘, 시, 언, 룸, 봄, 세, 세, 바, 나, 포, 다, 부, 구, 바, 테, 샴, 라, 파, 블루, 아, 시, 기, 덤, 마, 라, 로, 톰, 헤, 예, 기, 남, 시, 라, 소, 바, 토, 리, 타, 페, 시, 란, 테, 호, 주, 기, 루, 듀, 남, 테, 마, 루, 바, 미, 바, 시, 시, 쇼, 바, 다, 두, 듀, 로, 니, 그, 롱, 게, 사, 샤, 언, 룸, 봄, 세, 카, 토, 구, 위, 포, 구, 나, 구, 다, 라, 쇼, 손, 바, 토, 소, 잘, 롱, 심, 포, 라, 덤, 남, 기, 소, 비, 기, 두, 라, 참, 마, 로, 마, 데, 토, 기, 기, 노, 토, 다, 하, 시, 라, 시, 나, 토, 리, 시, 휴, 비, 기, 두, 라, 쿵, 트, 다, 카, 라, 쌤, 비, 기, 나, 루, 듀, 봄, 나, 토, 세, 세, 바, 토, 르, 시, 트, 리, 시, 나, 나, 루, 듀, 봄, 나, 토, 세, 트, 라, 디, 비, 구, 바, 마, 다, 샤, 룸, 봄, 나, 토, 세, 나, 만, 도, 나, 구, 다, 라, 로, 시, 삼, 차, 기, 땅, 마, 원, 삼, 벨, 라, 트, 레, 스, 라, 마, 다, 세, 나, 고, 포, 메, 샤, 룸, 봄, 나, 토, 세, 쇼, 룩, 루, 듀, 루, 루, 시, 제, 보, 룸, 보, 세, 쇼, 랑, 하, 야, 룰, 라, 니, 로, 시, 양, 이, 제, 시, 어, 룸, 봄, 다, 타, 나, 구, 다, 라, 쇼, 나, 다, 한, 아, 만, 도, 고, 포, 다, 라, 로, 진, 소, 나, 샤, 룸, 봄, 두, 똥, 도, 시, 비, 기, 나, 샤, 룰, 루, 듀, 나, 보, 세, 바, 나, 구, 다, 라, 로, 진, 세, 바, 바, 타, 유, 리, 나, 바, 제, 바, 킨, 레, 똥, 주, 시, 비, 기, 룬, 다, 나, 샤, 룸, 봄, 세, 나, 구, 랑, 아, 타, 라, 타, 나, 송.

0: 디게 나온 게 미규 니 사선들라 히비디 미기데 아 가는 무슨 바래 예스야 데리 다땡 안소 선디 고만 놓는 아 사부신 히여 바래 샤당가 안소 그 미기스야 데라 아 자이 차니 다 가토 가토로 고아 안에다 아 먼저 왔더니 아 찌 가르레세 딜 아 아니 자와 코랑 거 놓나 아 드니 아 민치 민다 찌기 좀비 여쭤비그 양다 사지 그 이게 시점 되라 나도 미겨세니 아 민치 그 종이 여쭤비그 아 드니 이게 시점 맞아 그거 민치 죄바 끈지 이게 요라 해 봐샤 저 자치 코랑 놓네 봐 데리 민치 죄바 끈지 이게 봐 드디나 미겨세 데인디라 어 양다 사지 이게 강이나요 그 민다 찌 다 죄바 줍이 그거 이마다 버시 이마다 버리 대차게는 믹다 그 민다 죄구나 아니 양 그거 때다 아니 사지 그 놓는 거 좀 마 드니 가 어 데 데스본데 에네 메타 메바다 데스는 거는 가루니 메바이나 아니 믹히비 그 미드 자완이네 니 죄리 메바 데임디스는 니게 놓는 믹히바디 가스나 아니 양다 사지 데스는 니데스 니바데라티니 믹히비 그 아니 미드 사르시 그 오다 빼 대단 대난 데임디스는 아 이게 싫어 양사지 이게 싫어야 미교세니 과지는 요리스 아니 니바지 가레세디라 양사 니스 시비 그 사지 이게 데서라 아니 믹스 그더니 아 미기게스니 미기게 선지였으니 사지게 선지 보라 미기게스니 덴직 타니 바바지요레스 디가슬라 아 사지 선지 짱바라 고기 바스 따가스 바바 자고는 미유 니사 선데라 히비가지 미기 때 간고 고기 바레 세디나 따테 사지 이게 선지 보고 놓나 진주 쪼다 닌주 나 단도나 닌주 가 보테야 진주 쪼지 콘도 요러와 디인들 진주 쪼보다 파된 처리 혀들라 비그 아 사마게다 아 미기 녜시보 데라 다 시다 그더니 니가슬라 미겨스니 다 타니다 다버리스야 디시 왜 다 대소대 처리스 디르 아 손데 응마크 아 드니 아 산기그 드지 고르라 사신도 디지
1: 다다 제지 심바디나 벼경 롱치 닌틀리콘 칸게 손다 로치 린치시 향라 민티 냔지 린치 신지로 가스효
0: 대리고 논된 리고 논아 맞아 담보 해지 뒤에 있어요. 아, 다 선지바가 자와 코랑 논의 야지 이게 나야도 논아. 아, 다 양다 사지. 아, 되니 사지 선지보대라. 니 진주쩨. 아, 년주가 먼저 비게 녀셔서 대소대 아, 땡여 봐. 다 왠장 아, 안소 베게 그 좋아가 쳐들라. 아니 여디비가 아, 양주 다당 사대니 주 걸라. 아, 다 미서 자위 용 논아. 니스 맞대 봐. 와 딘들다 니가슬 디고 도지 마히지 다셔 선주바가 자가 윤다 아 아니 아 베그노라 양주 잔다 마제 아니 랑고 랑고 상고 고제지 얘기했다 아니 야라 야 야다다 라다라다 그땐 지금 도쟁이 이게 땅 고도 그 아 이게 나 야테소야 니가 놀때 말이 대전은 마제 시당 그 체로서 봤단 너나 베지 다지던 데비가 아, 내리 문용아히 선다지 자와 자기 코랑 니그 너나 아 대자 사카 튕겨요 말. 된대 연바 연자 아 단들라 때는 안소 최방으로 보듯이 쳐지기도 했어. 니를 태미 그 토당보로 자이 땡지 제장바가 나니 아 아니 죽대 처리해서 니를 다 아 메라도 심바 졸라도 심바. 된대 연바 연자 아 아니 선다 그 자유 용건 너는 무사와 그 아 드니 다지니 나야 망보지 아 용 연바 대소 그 너나 아니 사부 신이 드니 땡 요스바. 메자다 대소 보라솜이 진세텔라 테니 아니 다다라 처리세디다 아 나존데 양주 고리나야다 아니 고노 고리나 테니나 야 만보지 야 대잔지 있는 거서 아 사보 아 힘부터 받나보지 잘해 봤는지 다 대고 노는 더 미세다 양주 고르라 아 다 키바자 그 예바 만든 받던데 여봐 공설이 이게 쉬어 여봐 다 왠자 아 공바트 키바나지 공바데 제타 예나야 다 용 코랑크 취즈니라 아 다 양주 고 장가다 양주 강강 예바 그 양주 그 민선다 아 아니 양주 그 다 토탕이셨어 대소 때 때매바다 다 니니스리 자기 코랑 놀 때매바다 니니스리 니스네요 말이 지정나 된대 얘들 나서 공도 해바나기 다 양주 자마선 공도 라서 베이가나 야 마버지 다 다해 주 선다 랑 그 놈들 이제도 메비 진세 때라 때니 아 다 로뱅 그 다트비 그 용 아니 예바 주부 대소 놈 아니 때 예스리 세네 다 최바다 시바 마돌 다 혀차다 나서 다 힘부터 받아 봐 대인들 다 가스 파바 치르는 양주니 주고라. 맞어 마. 아, 너디지게나. 셔르 양주 세야티지 고대 간다지레 세디로 진주 그 지서 양심 주비 이게 인자 아니 양주 세야 양희바데 양식 미지 그 지서라 진주 진주 그 지서라 양심 주비 이게 인자 달라 양주 세 아 던저기다 다니다 봐 다니다 봐 달라 다 리시 지왕고노나 다 하장기다 사카도 지왕고노네 양주 그 거라 다 간제 사카도 요르세디로 다단 산이 양주 때 다는 나라 라스다 산의 강아 밤하라 톱 세 직철에 있어야 양주 그때는 장가도 되는 것이 다다 산이 양주 되어있으니 양주 되라 니요 봐 니 양주 니보다 저래긴 놓고 인수야 시요 다다 산이 있으니 다다 사 그러잖아 다 양주 니요 봐 어디인 뒤에서 양주 그 남당한다 되네 양주 그 이게 소속 인수 되네 선바지 철에 있어야 되네 아니 양주 그다 여쭙듯이 다는 나라 라스다 산을 강아 밤만 도우세요 되네 양주 다대 아니 진주 나다 라다 라 어떻게 먹을지 쓰려고 그래스 다는 나라 라선다 산의 강을 밤을 토우세디로 양주 사대 진주 쪽으로 넣네 가다 나다 바다 마 어떻게 먹을지 쓰려고 그래스 어디인들 양주니 진주 강다 강을 지스지게 비고 토당대요 사보시네니 제만은 수바 대인들 양주 인자다 아든 자이 토당 쇼스디 지바 가서서 맞는지 대인들 다짜이 찬이시 야바니 양주 때니 못해 그 진주 찌리 마 용바 진주 찌리 마 용아 연자 아니 진주 강아 다나 바마 알아라 사스니 진주 찌여 바가나니 다다 사때니 쯧된 차위 지슬어 다 하마 진주 강하 요르스나 아니 가 나 나 바 마 아 라 라 어 이게 제라 진주 제 다 진주 제라 바가나니 다또 아니 양주 때서도 진주 지스 제들 다 진주 제보데 강도 강기 지스 양주 지야 그래서 다 건데 해봐나 이게 나라라 뜻은 지스로 다라도 지야 그래서 양주 다 아니 진주 건으로 강아 밤아 되게 보고 지스로 사다 양나 양주 사다 지고 그래서 대인들은 다 나라라 소리 강아 밤아 예리 돈나 딘시 다 대인들은 양주 니 파트 차르비 지스로 진주 쪽으로 엄마시 제일 하기 바래 다 제일 하기 바래 되게 놓나 미세게 이게 직접 양주 그 여섯 때 때야 말. 다또 강래에서 이들 미세가 다 진주 아이 짓을. 되네 양주 여섯 그 나야지. 다 마수 말. 다또 진진 자리에서 이들 샤탄 칼. 다다를. 다 안소 그 이게 그 라는 게 체들. 되네 진주 아기 짓을 양주 옆에 그 텐데 그 라는 라버테. 아니 매바르 마도. 년치는 전부 되게 나서 버티 소리 값이나. 아니 이니 계속 오는 미사기 진주 아기 짓을 아니 양주 사자 같은데 마보지 통주사 진주 아기 짓을 양주 사자 빼는 안소 아니 야라칸 그 돌이 담보고 놀아 아 되니 내 냥위 니 녀신스 내 냥위 니 녀신스 되고 놀아 냥위 해봐가 위때 다지 아니 바 같이 그들 와트 내가 짓지 띠우라 아 친중 짓지 대대 이상 사자 ways 텐드르 데가스라 체르즈나 아 다와히 와그 지르 진주 아요 바다 디지털이 양주 사제게 바 테네 헨아 똥오테 테 이고 노나야 아니 와 이츠스야 데 와테 저용데 다와 아사이스 아 진주 아 창나 아니 사자 아 테네 아 아니 똥 이닝 데고 노나 테용도 아니 헨아 안소 아 사인 그 도리 그 노나 지테린 디바 지테린 디바스 야 근디티야 안다 아스긴디스 안다 네 아지 진주 아디 창라 양주 사자 와 던제그다 아 년치조드니 콩토게 쯤부디게지 이니 데서고 놓나 아 진주 아기지들 양주 사자 와 근데 슌디바 텔티바에 나 년치로 저리세디라 아 진주 아기지들 양주 소 저르게데 소테 여데바 저리 던제 예바엔자 메겐 켐보 얘기 난자 그 코랑게 짬비 그 선지바젠 저바 리히런체 조마스 야디게 놓나 아니 지스 휴피 강아 바마 아날라 사양주 여롱이셔 세미 아 진주 강아 바마 아어 됐어라 사도 양주 여롱셔 세니 양주 여롱도 세야 숨바 대인들 코랑도 숨서 때야 따다 지는 인치 있겠다 이니 그 소다 요즈 탐비가 아 이바치 다음에 이제 시질 따 럼바 얘기도 된데 그 소다 냥 숨바 럼바 얘기는 냥 숨바 다 되게 진선 라보데 소용디라 나도 키바다 그 노나 안에서 효리 저디라 배는 안서 신저게 체지가스라 잡보지 까이스 잡보지 까이스 바까야까 아니 시작 때부터 아끼고 있어 이 가위스 양나 가위스 대미 가슬라 다 싫어 아끼고 있어 이 위그 시작 때 아끼고 있어 이 위 되고 되니 아끼고 어때 뒤니 태가 그 절에서는 아끼고 있어 이 진주 사가 체도 고치 가지 근데 신이 아니 가위 히비 가슬라 아니 바 까지지 대지살라 아지지 아니 위히 바데 사득 고치 바시니 아니 가위스 바까 아시 아 사답 되는지 뒤바 더저바데 당 고리나 위세야 대소데 자유창에 다 나고요 말 가위 히바데 된거 말로 가위 히비데 양나 가위 히바데 뒤까지 사데 아 되니 양주 많이 봐 대체에서 이제 시작 체 아기 고스 이 히바데 아기 고데 뒤바 저당지 다와 아직 위 답이 이제나 대체에서 그 민치 뒤기 사데 양주 사 다음에 이제 내제 그 시지로 가위 답은 내제 시작은 너무 아끼고 어색이 위대 아들 뒤니 사도 고치 바시는 텐데 자소주 중앙 인자 아니 대단 아니 진주 아기 지진 양주 산도도 되니 펜서 버렸다 논전 중이겠다 내가 제보 중 맞아 찍듯이 다 니처럼 그런 게샤 그런 거다 편절 다 아니 시지르다 로자와 대해서 그 얘기 대해서 그냥 봐 소리 용이 또 미치더라 다 텐데 그 돈이 아니 시지르다 아는 탈로 아니 사라 생난다 양주 사대 아니 마저와 Tendesin any tatak patrata, rengi rengi, ta jinju chegono. Missalka, ta jinju atela, ta yanju mujova, but in the regata laniki, tardeba, the digitaris. Matul Tsaychan and Nichila, agis ring and you saw you, and you saw you, Paresia. Or teaching. Tenechi niba cherizanata. What a ta yanju te tada satin yanju in Bayena. Ta yanju never know what the cherries, a little. Chi only mink juja the cherries, a little. Yen da mandawa koro chiba aji dhubi shi kari. Ming te, ming juja te, ani chiba rin jeba. Ta pe ya na, ngansun de, yanju sa tabali pe ya pa yena. Sa na ka nga pa mara tos ni, jinju ka nga pa ma, deso ki jiso ni yanju sa di jeki kari. Ta ming ji ka se la, pe na ka ra da jana ro chok ka se ye chok se ya te dang, ka ra da jana ro chok ka ye chok se ya te ni la, za yi cha ni yanju yue me zari ma to la, ani chiba jizyo chan di kari. Ta yanju yopa tela teni, ane kara ta chana ro chok kasi ki chok hi pati, roba, jatan chok ju chok. Tela koki pati. Kara ta chana ro chok ki chok tabi ini na, chorong. Yangzir ki chorong. Ani mba choma ki chok tabi. Temi disu la, ming to gu, juja tenju chiparate, yanju sati ki. Nipa la teni, ane sagu yosh. Temi disu la, yanju sati ki nipa ki, ane ming la ina, ming juja la, ming juja la ku chepa waji chok yosh. Tā jīnjū kāgī jīsī yāngjū sātāpā. Tā jīnjū ngāgī jīsī yāngjū sātāpā pēnā yā ngāsā kī yāngdā, yā ngāgī yāngdā pēlēn sūmā yīnā. Yā ngāsā kī yāngsā yāngjū sātā yāngjū sātā yāngjū sātā jāchī wī tēshī. Ngā rūs yāngshīng jāchī wā sātā. Hācā gāyōng bū. Yā ngāgī yāngsā yāngjū sātā jīkbō jū dōndā. Ō, chālāndā yāngmūndū, jīkbō mūndū sātā wā. Tēnē jīnjū pāgī jīsī yāngjū sātā yāngjū sātā pēnā cāpā sātā kī cāpā cāpā kī cāpā. Cāpā kī cāpā bēn jīnā, nē ngā rū jījī cāp jī sātā. ngandro khosa ma len tri chong a ji chep song da a chep chep cha pa sa ki chep su de ni hyuk che ba hyuk zha bu ni cha chen bu ren du sa da de ni ta pa sa ki ta da ta pa ki ta da ren su ba na ta pa ki ta da ta pa ka ta a nga ro cha la so ba gu ji ta ka ta ta pa sa ki ta de ta da hi ren ni ge no ge ta de ta ki ge ta de wa a ta jin ju ba ge ji yang ju sa ja ta jin ju ma ge ji yang ju sa ja pa na nya ma sa ki nyam da nya ma ge nyam da a ra ki ro ma sa ki ram da ra ki ro ma ge ram da Wah, itu je kecuali ming lah, ane yang jute jawab telat ini ming ke jujur tercoba ada pak, tu gini kaya tu, yes. Tapi ni macam ceri sedih lo, syasik dia, tak syawi ming aja, ming mana syawi ming. Tapi na pasah kata gara tak jaki ke jaki ke dik tapi, jinju kaki jinju yang jute saja, pasah kata gara tak jaki ke jaki kasih ke dik, sah kata gara tak jaki ke jaki kasih ke dik tapi orang cembai na, cai cani cik, pasah kata gara tak jaki ke jaki dik sedih yang jute mebar. Tapi pasah kata gara tak jaki ke jaki kasih ke dik sedih yang jute ni jinju kaya pak. Sakada gara da jaki gudra kasi gudri na nginju meba yanju yaba. Tene yanju nda jawa tela teni pa sakada gara da jaki gudra kasi gudri se ate o chala de yomana chiri demda chitsu dhigi na to dhig tsarwa. Jawa de shisamba teni dhig tsari. Sakada gara da jaki gudra kasi gudri na dhighi se ne. Tende ji dhighi se ne ene kama tongi ka katsik chan dhukur. Tende yamba yanza chitawi chane ene jawa ji dhizun ji chepartan. Ani xa maayin peke ming changpa la xe wikasa na, ani ming ke jeja te, ko chepa aji dhipa. Tendri ke tako nipa tengi yore isi. Nao, tiindila,

샤치기 차니 해방이나 아니 양주대제도 조대 샤치기 나니 아니 샤 디바다 아니 끝이 샤대니나다 주바다 마레스 주바다 마데스 다도 치르세들 양주 다사니거나 미세거든 양주 사이고들 다 양주 다이고대 하장 그 쳐서 그러고다 뉴라 진보주 당아 바르들로 다 베주 다트지 윤우당 다트지 라는 인가가 찬다 때 까뉴고 존다보지 다 사사 팅팅 그 그런 지 때나 판매도 베고 아니 된적이다 뉴라나 보자디 된들 다 다라고 콜라 그 윤우기 찬인 거 해봐 자당다 이게 그 라는 게 찬이 거 베시 동서 그 테라 당 안수 응안 다다 봐도 베지 키바고는 아니 찌질 멤비게 나서든지 쉬운다 쉬미스 쉬운다 쉬미스 시장 관리 인당고 양주 다다 산이가 다 양기 속으로 다다고 토탄셔서데 아더니 팀 선보다 코랑까니 여봤대 자와 코랑 뛰는 희발 고등 가로수 자세지 장요 라빠건지 연전진세 확실마 난지 저다 그건 전진이지 비게 전득 지슬라 아 진유나기 지 양주 다지 여봐 리지마 남지 저히 비가 자라나다 나 마스게 남세니 진유마기 지 양주 사죠 데쿠르자 자세 코랑 놈 여봐 왠자 처리되나 다 다다 요소게 텔라 자와 코는 건 놈아요 라빠 끈지 연진지 비 까샤지 끈이 끈 창나 양주 메피게 우한다 다니 아니 저작지 가야다 자고 저제 라빠 끈지스니 가데 까케지 끈이 끈 진유나기 지슬라 양주 다 여봐이나 끈지스니 대적이 비존 미전도 여마 되는 이 맞이 처리되는 연전 진입까지 연전 때라 아니 양주 따라 토바 따라 신이 아니 자기 정이 진셔 대지들 자 코르다다 그자 코런 거는 아 아니 나이 지설 코런 따라 매바다 연전 희비가서 나이 지서 따라 여봐 대도 다 공도 해봐나 이거 체제에서 될 때나 기타 다 왠자 따다 그 안소 그 통유비 그 자완데 시지 다케사지 라소바지 가서 그 안라 간상 코 지지 해봐라 마도 템까지 좀 맞게 주마 주인 안 하나 임바 아 같이 되는 인수지 말이야. 다 강한 달자. 아 자월에 다 데이터 보고 쳐서 그러고. 아 진주 나그지스는 양주. 아니 다들 토바나 못 봐. 그래서 먼저 니슈와. 대라 때니 아니 양주 다. 이제 아니 토탄 줘서 대라. 아 다 땡카 왔는데 이제 봐. 연전산다 그랬지. 아니 까몬다지. 아 차대 받던 듯이. 다 시스로 먼저 뭐로 자월로 내셔야 이제 다 2년 코 디바스야 되겠노나. 아 아니 코다 미세 그 코 다라고 치송. 나라 라선 지선 자저 남이 따라 예선이 진주 나라 라선 지선 니치제 따 자저 남아한테 속고 아니 따라 아 되니 이스 저리스 저와기리스 대세 진지지 톱장 아 대가슬라다 따라 지선 아니 진지지 세든 토리스 심만나지 따라 도서 이제 시주다 아 기바데 속고 아니 다 따라도 도송하래 해서 다 따라도 도르세들이 자위 차니 고 이게 그런 도바 말이 다 이게 저가슬라고 이죽대 아니 마디니데 아 도르야 받든지 대인들 다 들었대나 년치를 가지고 향성 와서 봐 대소지 가서라 그러 다다대 토탄아 아시 땅가는 거로 미스 늘비 쏘나 보지 여봐 아니 시지를 다 파치 다 끼지 선바인 대자니 아니 이게 소양 미치들 아 다 다다기 이주 때 그런 아 니라고 늘소대 돌아와 근데 또 아니다 대니 좀대 아니 다 다다대 간지지 가서라 다 늘기 먹이 되지 텔다 다다가 다 뉴란데 슝바리 뉴란데 슝바리 다 레데 다 쪼데 안조 다다드 샤치 난주바디 하죠 히체와 샤치가 나니 짱 아데니 딘디바다 아 끝이니라 아니 주바 딱 디바다 끝이니세들이 대답은 디까지 샤치 되니라 진주데 나 나다라 라 뜻은 가루데 데마 딘들 진주 나라라서 가루다 데비게다 딘디바다 끝이게 샤와텔라 아 아니 다 다다데 토피 왕도 땅니 아니 비시 동아대 다 휴천보리 빼잖아 진주 나의 짓을 진주 어디는 양주 다 토바리 빼나 강바 전대 송다 강바 전대 송이비 가서라 바사가다 까라다 짜셔지 전 나도 이든스 디비 전대 송이비 가서 전 차르니 아니 송바리 디 가서 샤와드 니바 니바 인자 아니 바사가다 까라다 짜셔지 전 이게 전 이비 진주 나디기 짓을 양주 다 지자라 다 양주 다 지자들 아니 아 나서 등상 그 아 다 하지 이거 제가 토탄한 것이 봐인지나 아니 따라기 짓을 다 떼도 이거는 따는 거 떼대 해줘 근데 강바 전직 전직 세우기가 쓸라 아니 끝이 사가다 까라다 따기 짓을 나대기 뜬 대가 쓸라 끝이 인지를 아니 나기 짓을 양주 따대 열니
양주 다들 왜 부한다니 아니 지그 체대야 아니 전식 맞네 전 직생 가다 바다 다다 다 진지 제우잖아 직생 그래서 정확히 자신 난게 지금 직자 말이 대체로잖아 아니 진주 나기 지스 양주 다 토픽 앞에 지스 근데 진주 라기 지스 양주 다 토바페나 게 저슨다 게차 대체로잖아 저 여차와 디가슬라 딘디 바인자 바사가다 가야다 자케 지저기 저기 비기 진주 라기 지스라 다 양주 다 토비 원다니 아니 저슨 Pasak de gari yagi jara, jati gi, jir. Ki jir te son. Tene, kutsi tabiran son bayana, ki jir chik tab. Sak de gari yagi jara, rata gi jir. Ati indi de kutsi indi le, ligi jinju ragi jisri. Tata topi yu wanda taani, jir chik sen. Jir chik ma zene, kada pada tara de jinji jewa jene, chik sen. Chik di jara. Tene, jinju lagi jisri, yanju tato bada pina, chukol tsarz. Chukol tsarz. Yana chukol te son tab. Di kasala kolte songda bhe nina chukko chawar. Di mi di tin di baki shasi tila, ane jinju lagi jisila, tanda nara lasan zila lagi jisila yanju tato parwa. Di nina pasakata gana ruko lata hi kongs. Yanju tato yobi wanda taan. Di nina chukko chik tabi lan suen bhaen jina, di nina kutsi yin bhaen za sakata gana ruko lata hi kongs. Yang di la, jinju lagi jisila yanju tato yobi wanda taan, chik jama. Tan di dan di ki shawa, shatan khala chira se di la, shasi gu nani, jinju nara lasan yonke jini di si dan. Kutsi, teso la, ta yangju tarato tobi wanda tangani, ane chi, teni yosu teso suma te, lani taji te, toza ta yuk che wana pochir. Ta teza na mazi shatanka ngansu, shachi mahi baga nona yang, yang misa kichere chan, yangju tarato, ngando pe shatonga tende yori, pe na, kanto se yante, shinto hibi kasi la, kanto ta shinto teni nga la, yangju ta yuebi wanda tangani, ane ta heji to hibi ka, lani che te jayi. Mato le, jinju na, Kona yina, ane kakhiya ji kani ikan nagi jisala takhi ji tuchakri. Sasa kaba chanta da ngada nama rala tuse ni takhi ji tuchakri. Weja ndi kasala kan tuse gibi jinsit ya, ane yanju ta topi wanda, kan tuse da, hinta. Tane, wen yang mozana, wen chang se hiro, wen chang se hiro, anar wo na ye wen. Diki jisala yanju ta topi wanda, kaya da changi chang se hati shi. Matula ndi kasala kati yanju ta temena, ane yang ya gibi wanda, wen yang se hiro. Tani yin yata nga zo tar baa siya, tar rata ki tar, tani njor baa siya, an baa dan jana njor, rata ki njor. Tani nga zo soa da menan dabi kasa, chi chi chi jir chik hibi kasa, kaya da cha ki chi rata ki jir. Tani danga zol, danga ma nangwa, menga nangwa tira zol siya, sa cha da chana zo rata ki zol. Tani nende ki chiri, yang misa ki chiri, sha chika kasi, tani le yang, gondi hiba nangyi chi, yang ju ta, tobi wanda tangi. Sungguh yori. Tapi main bagi kau dah hebat. Ah, ini syarikat main naya. Ah, ini kentut sejantar tu. Ini kentut sejantar tu. Ah, ini wenjang sejantar tu. Tarba sejantar tu. Jorba sejantar tu. Ah, ini tak tenje ke korla. Kaki ciri ciri sebile. Yang juta. Ah, ini jerwik. Ah, lusa juga bar. Tiada tak yang teso juga lusa nor dapat di dia bayi na. Ah, tak jemang guna lusa mana ya. Tanah nara lasan dah sana kanga pama tos ya ke. Jossun rabo te kandiyan pa jinju kagi jisar yanju tajawa ta jinju kagi jisar yanju sajawa. Ani yanju ki nuba ki, ani shatsi dan, tini ming, mingjang ki juja, tiso la chepa, misa ki tini ki chepa, tini tueba, tijita nuba rabo te, ani yanju tiso la yodba. Oda tiso ji korni, nazo nodiichi hiba tini yin. Tini dilta tering ki chowa dan rewi ki sanyi shaji, tini kanyin saba yina. Ani ji ngazu peju tani dati gano la, sanji baga zaga gano la, yangju dasa nindu, nisu mati bati la, ngazu goa kandil nengi kuris. Yangju dasa nindu, nisu kuru mati bati la, ngazu goa kandil nengi kuris. Tachiri sedi la, ani tambushi. Tani nyingbaji kanri sedi la, nyingbaji kanri sedi la, ani yangju yawa tala tani, ani yangju kuku nuban rabote, kondi ngazu nihie wa. Niban rabo te kanteng yoris. O tenyin ji kor te, ane tarik kolhonti dan jayi ka, sanyi ka.

0: 워코니 캉키란데 로인 신카노 무이 드린 제도르시 데니 고아디
1: 세세 워튼지 고쇼
2: 아 니 고마디 고데 쳔이나
1: 워캬니 데 모기토 조 사쇼 가사카케 모기 초마 도로셰케노
0: 레레레 초마 드라체케올레티케 파파르타 룰라 잘라 랄라투소 몬티 그르네 딘디스토 소노 요아카상가
1: 야야 따튼지 인두 레센토 오마야모 요스케 데 낭초 이그르니 난다 조타그르니 수준그르니 돈초라 마냐 콤페타 냐발라솔라 핀토 토보여상그히
2: 오레레레 롱진 카바송야레 징가 마히 초드드노 무기송그 냐뷰 예히도나 치닌가
1: 오레 다냐보티 렌야
0: 레레레

0: 나는 쟤도 맨날 지진인데 이미 빠르게 차리 하니 지대마지 뿌양이 하니 랭어마지요 제로 너 힘만지
1: 파사 로비 람바도 무찬당 가상 그다바 제제 두바당 냥조 잠빈 잔도 가르제디 무슬리 가상기 신체 시비 응유소 야닌 간이 다제 사보세티 아번다이 간이 고도 도보니 꾸이바시
2: 다다 치신 투데에다 헤머인
3: 에이 누르임빌레카테 로부든 조차네 니세 메투사나용 충돌이야
2: 심투나 파르치 바치 온조레바
3: 바치
4: 아 세크가 벤지체 초호송자
3: 쟁이 바치 데리
2: 데리 로센투 바데 마 흘흘시에나 파르치 랑후 메반조레야

0: 그 두엽이 새로웠습니다.
1: 다 지나친 것이.
0: 두대 인노소나 창조래. 두 포스 초대 중탱거래. 여봐, 네 그만해 그거.
2: 어.
3: 괜초 친치, 네 보셔루. 네 보셔루 노. 두지지.
4: 마게로. 치산타마지. 추부시한지마리. 괜초 두지지 추부내도 좋은지리.
2: 어이, 아로, 아사미. 용도자 서쇼. 용도자 서쇼.
4: 마게로. 추부여 세시세. 조바지 따선로. 갈래지.
2: 아마
3: 不 제여세우스 不 就把苏夏整件了 까지흐
2: 까지지 라마 공초 추소래야
0: 추댄라마그 추가래 깨타카케 랜종보죠더니
2: 지라 쩐쩌지
1: 윤루자 추추추노마오게 윤회총대공라 풍부기 장송제
2: 예 마츠모카시치 무치치도 본부지 요네 총도 칼라 샤뇨
0: 쳬롱쩌라 레카데 스일레치쇼
2: 쳬쳬 쳬쳬 쳬쳬기
0: 쳬쳬 장지 본부데 니 아자레
2: 쳬쳬 쳬쳬지 아죠 데가즈 가나세포레 나즈 덴르도 코쇼 창가
1: 데네 쳬네즈 히자기 크도
2: 데니모 마지기 나라 무총세라나 에서도세 예선도세스 게찬즈도 자랑지 윤의 총도 칸라 자롱지 내 야지지 기타도 봄부지 랭거 정세 짜쇼 뭐데 다도 무너 쳐지 내 야지지 나 나츠 봄부지 장점아도 제다 스치리스미
1: 제토라 응 젊은데 소리
2: 응음시 봄부데 정사지 뭐데 나츠 아라토사지쇼 자도 자치시사지 유리제마데 내 야지 멍거사니 조빠 천안아 저용스 ते ततन दरारे छ
0: छते फुमबते गने चोंजी
2: ते गोमो मना इचेने मतेगा छो फाटी छछि जिंदो पाचे कटा जिगी जिखागी जगनी शंजी नाशत
1: गेबे जिखाके जगनी थचरे
2: रे रे रे गोबोला जिखारे नाचो गकाले जे मते नाचो लका माटा मातो पुन गोंबो बि गोसोना नाचो छामा सच्च मातो योले मारेसे
0: यनजुजा छु तांदे छोमा देबाई
5: 知道自己有哪里真正的喝着了呀等你去亚龙你娘杀杀了没碰着上桌真正从哪里叫上其中俺的这次哪个你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去 그대지
0: 라서

0: 我是，没事了。 최근 언니 마을라서 순수 말도. 된다 대시 살해.
1: 아사미, 최 화이를 제세즈 애인.
0: 제세즈 뭐야? 네, 네 세지 대 초마 대당이.
1: 대당, 최 대당 제 개요.
0: 네, 네 화이를 네니, 가리 분에 버티 시 살해 세지.
1: 최 화이를 대소 해나 진이, 네니 주시 살해 인나, 마제 차지 무슨 인세즈.
2: 一样，我就是没做就看了呢。等你同意你把这些拆了的，没事了。大大姐没做不好的上的，我去读书现在也没读，就是没做的呗。对面这几间的，
3: 去。不么去，谁都打那门去接的。老娘才是的，你就上的你就。不是了，不没去三年，先给弄通着，你就多忙了，还来去接，打小伙，不是了。阿三没请你，请去谈到这么啊，对的。
0: 来个月的周察姐，等着掏钱求你啊！走，陪你上车。走，
2: 送你弄他妈现在来个周走。
0: 送你来个周察姐，
2: 叫人赶来屋里派送。我打他去啥的伊哩？晓得算了，等着咱们没。
3: 去，
2: 不是了，不是了，你坐。不是了，弄我来赶家进来见个，送你去来个的周察姐，你去了哪去啊？

주거나바 땡크 뒤스만 남지 세비드니 푸섬 추신바던 뒤창 너용 지저제 체제용 땡어도 먼저와 토르친유 라버트 너용 지저는 딩뒤 지주 지주의 멜론 답시 이비 대초의 체제점 삼마체 바라 곤더신바 춘유 샹라 신주 린진네 디지 초와 춘비 리지제 토 두비센루